0: 세상의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면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윗배배
1: 加油！加油！加油！加油！哎，王小姐，你跑这么快是要跑去哪里呀？
2: 去名传广电啊！在名传广电，你可以学到声音的表达、影像的制作，还有片场的合作，你想得到的，通通都有哦！
1: 哇，这么厉害啊！我也要赶快去申请。
2: 想学传播，就来
3: 名传大学广播电视学系。
4: Hello， 大家好，我是 Yvonne 徐慧欣。你现在收听的是名传之声名传广播电台 FM 88.5。